0: 디 비추 코그츠 조 위즌 나히헤 굿와 조 디제게 아다테
1: 디제게 사 코그 세아지 사고체 디라네기 세지도 그래서 아니고 빨라서 그때 후에 디네게 고야치 돈테 리지 그분은 저 트라운데 근데 저는 비하원을 내 그분은 저 트라운 내지 내게 그분은 저 트라운 너 치죠 다시 치콜라니다 디네게 고아한테 이제 한 일려서 원하는 호정 알지 이따 그치시 뭐다 야 치죠 아니 니 알아서겠죠 야 치고 있겠네다 근데야 그 타고 있겠다 그거 따로 인다인데 하고 치는데 내지 시고콘래 저 타고 있겠네 저 타고 있겠네 주시하로 콘라도 치네 이 치대하디 코이 코이 나나 차대고 대니 니 치는다 대신 코아도 시고위 어떻게 저 하고 혼드네 내지 어쩌잖아 다쩐다 아이다쩐다 아시지 와 하자래 오늘래 너 차치다 야 치치 토로 호 내지 혼데 너 차치다 这是哪吒阿的 그래서 콜라가 이후에 지기고 있는데 혼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사를 수준이 지나는데서 특히 한이고 오늘 내지 않은 혼자 있으시 하루가 가서 듣듯이 제가 저기 특히 콜라고 하서 그분은 저 탕하고 되래 취소 아시 야시지 탕 저 카지 그 카드 잘라서 그나 그자 사다 너 수준 지하 혼자 있래 시에콘레 都是车上可能都去的这个信号的说他怎么好的呢有什么是空气给他有什么要脱不脱的脱的坏的啊一种就到我们大会里说你有那种给地主来听到的他我能他住哪的一种是开心哦你这开心哦一种是开通我需要我是开通搞我种一种等我这去啊是开通 그 또 친구 보내진대고 好像那烟火呢就在里面好像有色情回来了可能该去呢他的身上我是在爱心的嗯尤其是春天的真的我也看出来了这公给我儿子这公给我儿子呢这他是那边用的是行了但可能要去改变可我只拿过来一些可能我要把他看看你回答 这些空格也是去那空
0: 我家回来的，我家的那的，现在呢，我打的。 So e units a dinan ni ha.
1: Ha. Ha. Dina. Ako. Do you say honey, Lenny Jana Zanida?
0: Hm.
1: A dad answers me. Then I do his right and ain't a jury. It's a jury and I do one right dinner.
0: Hm.
1: Come on, no. So, yeah, they don't have some car. Just had to. You don't care for there now, great.
0: Hm.
1: And so again, you need to do some great dancing. Not too much day.
0: Good deal.
1: Alcohol,
0: but I'm not sure.
1: No, she not done it, let you need you what that is, and that was answered. That is, come on, don't have to, yeah, cheese it, so see. And now, see how they didn't get that wounded. You're cheating me a little needed. You have thrown so, I've thrown jazz to each hill. It's not Sunday, last night, so they say.
0: Hm.
1: I know, not just a little wood, didn't i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Put a deep Sakana, no, I knew who is a car after the Chukuchia or Chabuwa or Sakana.
0: Don't take in a war after the was I did.
1: 一起我那里护送还是送的。
2: 嗯。
1: 那孩子弄设计过后呢，带领设计过后呢，孩子弄啥工作去，那是他家的。那前期做还压榨桶，去那是压榨桶的。那现在上哪带的？过去那是那后边还是过去那是那后边好的。你说还过去呢？人家好大过去呢。人家是看见这些，弄这些，他亏得给钱么的？那有些的东西，我讲，过年拿到我们这边的，他说，我咋还还不带么的？你讲，我那那是放个太太的，那是是看出来。然后我那时候我最带领的还不带么的？人家好的，这就是我。
2: 哈哎，你是哪个哈？
1: 哎，马来西亚这个哥哥也得的，都骗起来，那钱呢？可能耽误过。我是的，是的，这也得了，我给他过。然后，你到后来，我心里那点子那委屈，哪知道啥的？他那是个太监的呢，是的，还是说他那在年龄在那里？我当时就立了呢，去了那这啊，那么死的红孩，一个还行的。
2: 啊，第二次呢？哥，啊，
1: 啊，但一说要提，他还是自己过了，立马死的红。
2: 嗯。
1: 我当够地位了。
2: 嗯。
1: 我当，那些个他总还得进安乐人那些啊，那些我正好够地位了，弟弟也打打红的，我那里是五号人了。我那些到的是，我去那些到是我的，我叫天，我怎么还在啊？想我的，那去的都可以拉最拉的，那那几年个大伙忙的，因为刚学会拉的会拉，我都那对嘴。
2: 嗯。
1: 我打喊你了，真的的，不要困难的过，我弄得很过的，那那几年就是可能到我家见我的，哎呀，啥都是忘的，还有个呢。不给他那种，他真啊，那个了是那红的，晒天也是，还是说晒网的也是是，那鸡呢，山鸡的，也杀虫，还是我打了的，他家那还活嘞，还那活虫也行的，没吃臭。
2: 啊啊，哎呀，还吃乎咕乎咕那都 ，Joe Woodson， 没吃臭。Goodbye.
1: I'm not sure. Okay, goodbye.
2: The Bichoko Gutsun Joe Woodson. Hadi.